0: 오늘 아기 꼭 뭐 안가. 한 덧 가로는 게 길릭 버킷 가요고. 오 마이 갓.
1: 한 아빠다고 모토.
0: 아빠다고 모토 오건사.
1: 나 아빠다고 뭐 안.
0: 아?
1: 꽝 나 모토 네 모토 꺼네.
0: Sorry 한. 근데 뭐 그래 고마 describe 뭐가 그런 게 바티 good. 안봇 봐. 뭐를 기고 냈다나 옥살이다 아이. 오기 고 막 expect 나 보하톤 통 인젤 한. 나카힐락겟 ko han uy limpay yu kay ko para nila han
1: han paglaro taon diha uy kamay para mataon ang atong anak magunsa na lang ming duha kun masuot kas mental
0: eh o isa di mo uy
1: ako pa yu uy ako pa.